0: Tenho saudades de um bom futuro.
1: Yüksekten korkuyorum.
2: Afterward, I water.
3: Hi. Hi.
4: Die Zukunft ist in unseren Erinnerungen.
3: 하고 있다. 미래에 들을 목소리다.
5: Мои желания. Настоящая демократия и сексуальная свобода.
3: 잘 봐라. 잘 살아봐라.
6: 시작과 끝은 함께 만들어지고 그 과정 중에 생성되는 또 다른 것 또한 이미 세상의 실 속에 짜여져 있으니 미래란 그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것. 이상을 향해 분투하는 나를 믿고 자신 있게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.
7: 지금 며칠 전에 그 마침 이 주제로 상담 코칭 비슷한 것들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아주 명확하게